흑장미님 신청 사연입니다. 청해요. 졸려요. 하품하다가 턱이 빠질 것 같네요. 더 자고 싶은 아침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잘 들어요. 장골버스 준원 순순히에 밀어볼 소주 한 짝. 노네에 커피 없으면 못 살지. 근데 안 먹고 싶어. 진스노우의 내 노래가 릴스에 나온다면. 노래 제목들이 참 재밌네요. 신박하고. 아침 시간에 찾아오는 졸음은 참 강력하죠. 저도 지금 쓰러지기 부직전인데 특히 흐린 날씨까지 더해지면은 눈꺼풀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도 열심히 살아보겠다라는 한마디가 멋지네요. 결국 하루를 만들어가는 거는 컨디션보다 마음가짐일 때가 많으니까요. 커피 한 잔이든 좋아하던 음악 한 곡이든 잠깐의 여유로 기운 충전하고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 잘 보내길 바랍니다. 졸음은 잠시, 활력은 오래가는 하루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도 화이팅!

오늘 마지막 사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비주맘님 다녀가 주셨어요. 너드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 마크2 시작의 아이 청해 주셨어요.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비가 오려고 습하고 무지 덥네요. 건강 챙기시고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짧은 안부 속에 함께 듣는 분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날씨는 점점 더 습해지고 더위도 슬금슬금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이럴 때 건강관리가 정말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무리하지 말고 수분도 잘 챙기면서 건강한 하루 보내면 좋겠어요. 늘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비주맘님 말씀처럼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도 건강 잘 챙기고 기분 좋은 일 하나쯤 꼭 만나는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여러분께서 청해 주신 신청곡 사연들 모두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신청 사연란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다음 방송 10시부터 12시 방송은 마성의 그녀 흑장미님 방송입니다. 흑장미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지금부터 많이 전해주시고요.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았네요. 제가 선곡을 해놨던 곡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보컬들의 잔잔하니 듣기 좋은 노래들 세 곡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하늘호수 방송국 좋은 아침인가요? 터보의 방송 듣고 계십니다. 신청곡 사연란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시부터 12시 방송은 마성의 그녀 흑장미님 방송입니다.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월드컵 예선 마지막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준비한 만큼 좋은 경기 펼치고 기분 좋은 결과까지 가져오기를 함께 응원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할 시간인데요. 목요일은 뭐 주말이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에 힘이 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피로가 몰려오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하는 일 하나하나 차분히 마무리하면서 기분 좋은 하루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 잘 챙기고 웃을 일 많은 목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게시판 사연 주시고 추천과 선물 보내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한우로스 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방송 흑장미님과도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기분 좋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을 지키는 한우로스 24 저는 터보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흑자문입니다. 잘 들리시죠? 어떻게 잘 안 들리는 건지. 네, 오늘은 지금 축구하고 있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기면 좋겠지만 제가 응원하면 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송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해드린 곡은 처음 듣죠. 휴휴의 멜론 향기. 멜론은 먹기는 좋은데 질질 흘러서 손질하기는 너무 싫어요. 자, 그리고 호타루 페르소나의 열대야. 곧 열대야가 오겠죠. 너무너무 더운.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덥지 않아서 참 좋은 아침입니다. 아주 여유롭게 방송할 수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12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노래 두 곡 더 들을까요? 재하의 걸. 이 노래 어제도 제가 우리 다루는 시간에 신청했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잘 들어보려고 선곡했어요. 초코와 바닐라의 사랑에 빠지는 타이밍 두 곡 전하고 올게요.

아무래도 오늘 축구를 하다 보니까 네, 리스너도 점점 줄고 있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줄고 신청도 많지 않아서 제가 오늘 선곡을 너무 많이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일단 노래 세 곡을 더 듣고 여러분들 신청곡과 네, 이렇게 섞어서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마치가 부르는 퇴근길 버나드 박의 곡과 김시영의 그해 여름 이렇게 세 곡 준비해 드리고요. 꿈꾸는 마음으로님 신청곡 준비해서 오도록 할게요.

노래를 찬송가처럼 부르래요. 네, 너무 웃겨서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선곡한, 그죠? 네, 꿈꾸는 마음으로님 신청곡을 소개해드려야겠어요. 우리 요새 많이 듣고 많이 따라 부르고 갑자기 생각나는 노래 신청해주셨어요.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너무 좋죠? 네, 언제까지 유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어느 날 갑자기, 네, 자다 깨서 갑자기 생각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노래. 자, 닐센의 러버택, 예나의 캐치캐치, 우리 수빈이가 좋아하는 노래까지

네, 우리 꿈꾸는 마음으로님 신청곡 들으셨어요. 들으셨고 지금 KMSH의 바다 보러 갈래라는 곡 흐르고 있고요. YS1의 왜 이렇게 웃겨라는 곡과 프림로즈의 코믹, 네, 코스믹

우리 꽃미남님 다녀가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지금 콩이 미용하고 있어요. 콩콩콩 알죠? 콩이 미용 끝나면 사진 배달하면서 전화 오면 가야 됩니다. 아하.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바람이 좀 불고 흐림이라서 좀 날 것 같아요. 이따 소나기 온다고 하니 네. 소나기가 12시부터 온다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이 오진 않을 것 같아서 좀 다행이긴 합니다. 한 2시간 정도 잠시 자유입니다. 자유시간에 비가 오면 좀 나을 텐데 그죠? 네. 신청하신 곡 네 곡이라 한 곡은 멘트음을 쓰고 있어요. 이보람의 내가 많이 널 좋아하나봐 흐르고 있고요. 여운의 난 널 그려봐, 파니니 브런치의 사랑 바로 너야, 비크의 한잔 하자더라 모두 준비해드려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힘들 땐 잠시 쉬어가는 거 잊지 말아요.

김혜나님 반갑습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네요. 그러게요. 우리 감기 걸리신 분 많으시죠? 목 감기는 자키들은 거의 한 번씩 다 걸려서 지나간 것 같은데 네, 저희 방 애청자분들도 감기에 좀 많이 걸리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시오님께서 감기에 잔뜩 걸리셔가지고 그래요. 자키분들은 특히 목 감기는 정말 걸리면 안 돼요. 목소리가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엄청 고생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이 조심하시고요. 날씨가 이렇게 애매한 날씨에도 에어컨 틀기도 그렇고 안 틀기도 그렇고 애매하게 더우면 안 틀 수는 없잖아요. 그럼 또 감기 걸리기 정말 좋죠. 네, 다들 몸조심 감기 조심 우리 혜나님께서 조심하라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내일에서 기다릴게 라는 곡과 투어스의 너의 모든 가능성이 되어줄게 정세훈의 곡까지 세 곡 준비해드립니다. 네, 좋은 마음으로 조심하라고 전해주신 만큼 우리 혜나님도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시기 바래요.

햄바우님 다녀가셨어요. 다들 축구 보느라 바쁘죠? 후반 4분 29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모나 장미 누나, 천국 남기입니다. 저는 이런 거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보시니까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네, 무음으로 하고 핸드폰에 네이버를 켜놨습니다. 저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여러분? 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병원 갔다가 출근했어요. 우리 바오님은 아직 젊은데 벌써 혈압이 그렇게 있어서 어떡해요. 술 드시지 마세요. 혈압에는 술이 지약이라 네, 술 드시지 마시고 운동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요. 저희 친할아버지가 혈압이 되게 높으셔갖고 예전에 뇌졸중으로 돌아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되게 겁나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혈압이 높으신데 술을 아예 안 드셔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혈압약도 잘 드시고 계시고 그래서 술을 아예 전혀 안 드시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저희 시아버지는 혈압도 높은데 술도 맨날 드셔요. 아, 정말 여튼 술이 지약이라는 거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오님 네, 하늘 호수가 있는 그 날까지 건강하세요. 잘 들을게요. 라이크해요 하시면서 MC 더 맥스의 눈물은 모르게 김동률의 아이처럼 하동균의 나비야 청해주신 거 모두 함께 들어요.

3시간 신청곡 마감했습니다. 12시부터는 스타비님께서 방송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지겠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한 골 먹었네요. 웃을 때가 아니군요. 죄송해요. 제가 웃음이 많아갖고. 네, 딴짓하는 사이에 1-0이 돼버렸네요. 우리 와우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님. 골잔치가 안 나네요. 예상 스코어가 3-1. 어려울 것 같아요. 골잔치 안 나도 좋으니 꼭 이기길요 했는데 1-0이 어떡하지? 방송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핑클의 영원 S.E.S의 드림스 컴트로 주얼리의 슈퍼스타 신청해 주셨습니다. 지겠는데요. 저는 뭐 이기던 지던 좀 관심 받기라 죄송해요. 뭐 관심 있는 쪽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저는 저거 보면 생각한 게 저 광고판에 한우로즈 광고하고 싶다 이런 생각. 제 관심은 오직 한우로즈라서. 아침에 숙고하니까 리스너가 너무 엉망이라 계속 속상한 중입니다. 신청하신 거 모두 전해드릴게요. 뭐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이길 수 있어요. 화이팅!

정인이 엄마님 다녀와 주셨어요. 항상 잘 듣고 있는 정인이 엄마예요. 정인이 엄마님 쪽지 좀 봐주실래요? 제가 원래 라디오를 예전에 듣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세이 라디오를 알게 되었고 잘 듣다가 최근에 인나이무라는 걸 알게 되었고 폰으로 통해 소통도 하고 신청곡도 사연도 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할 상대도 없고 남편이 멀리 일가고 해서 집에 없다고 우리 스타비님하고 소통을 많이 하세요. 스타비님도 남편분이 해외에 계시거든요.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여기 모든 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우리 스타비님도 남편이 1년에 한 두어 번 들어오시나요? 두세 번? 네. 혼자 아이를 다 키웠으니 힘든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이게 다 해줍니다. 늘 모든 분들께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한우로스는 가족애가 있어요. 막 오래오래 오실수록 아마 더 많은 가족애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의 한 걸음 두 걸음 박하유비의 당신과의 키스를 세워봐요. 리치의 사랑의 입.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구는 끝났고 졌지만 그래도 고생하셨고요. 오늘 2시간 방송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네, 감사했습니다. 이어지는 방송 우리 스타비님과 알차고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맛점하시고요. 네, 저는 내일 점심시간 정오에 만나러 오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기다리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엘리베이터가 오기를 기다리고 주문한 택배를 기다리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신기한 건 즐거운 일은 빨리 왔으면 좋겠고 힘든 일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자기 속도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어쩌면 참는 일이 아니라 믿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꽃이 피는 데에도 계절이 필요하고 열매가 있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듯 우리에게도 각자의 때가 있으니까요. 오늘도 혹시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 끝에는 분명 지금보다 더 좋은 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흑장미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을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

하는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12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수사비의 가요올릭.

크리스탈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처음에 오프닝 하기 전에 신청곡을 먼저 띄워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꽃미남님. 반갑습니다. 최애나 가수 음색이 독특해서, 최애나 가수 음색이 독특해서 좋아요. 이런 노래 좋아합니다 하시면서요. 파이팅 하셨어요. 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라고 강력하게 어필해 달라고. 그러면 혹시나 신청곡을 못 하실 순간에 제가 선곡해서 전해드린다고 했던 이야기가 기억나셨나 봐요. 클라시 비둘기, 최애나 4월 고양이, 그리고 려욱의 런어웨이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햄바오님의 신청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점심시간이라서요. 졸면서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벌써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기에는 좀 비트가 있고 굉장히 네, 파격적인 그런 음악인 것 같습니다. 인피니트의 추격자, 블락비의 난리나, 비스트의 아름다운 밤이야 이어갑니다.

햄버우님의 낮잠이 화들짝 깨셨을 것 같습니다. 네, 신청곡 잘 들어봤고요. 이어서 꽁치님의 신청곡 준비합니다. 점심 식사로 미숫가루 한 통을 타먹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적으니까 배도 좀 덜 고픈 느낌이에요. 좋은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신청곡 주셨는데요. 저도 움직임이 적어서 많이 먹으면 안 되겠다 싶은데 이 식욕이 조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임이 없는 날에는 좀 움직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홈트라는 걸 좀 해보려고요.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홈트라는 것은 재미있어야 한다. 내가 계속 하고 싶어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재미없는 지루한 홈트가 아니라 좀 즐겁게 재미있게 운동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세븐틴의 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Thunder 그리고 몬스터엑스의 Beautiful Liar, 태민의 Criminal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미숫가루로는 식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영양가를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분이 너무 좋네요. 날씨는 저기압이지만 저는 지금 업업입니다. 아들 간식 준비하면서 스타비님 목소리 듣고 있어요. 한분한분한분 들을 때마다 뭔가 라디오를 듣는 기분이라 참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쁜 목소리 잘 유지하세요. 저는 걸걸하거든요 하셨는데요. 정인이 엄마님께서. 저는 그 사람마다의 그런 목소리에 특징이 있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이런 매력이 있구나. 또저 사람은 또 저런 매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걸걸하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더 친근감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에게 친하게 다가갈 수 있고, 또, 뭔가 좀, 부탁을 할 때도 좀 터프함이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 뭔가 좀, 되게, 뭐라고 할까요? 리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할까요? 네, 그런 게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를 갖고 계실 거예요. 신청곡입니다. 이승기 되돌리다. 슈퍼주니어, 좋거든요. 정준일의 고백, 준비할게요.

안녕하세요, 마오님. 반갑습니다. 점심 먹었어요. 고구마를 10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이 좀 있어서 운동 좀 하고 와야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답답할까요? 이상은 언젠가는 케이윌의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그리고 윤두현 밴드의 사랑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아서 누군가를 너무 아껴둬서 네, 속상하지 않으신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신청곡 준비합니다.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간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만의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이쁜 돌림 앞으로 다음 방송 이쁜 돌림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음악을 들으면 어느 정도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누군가가 날 위로해 주는 것 같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뭔가 좀 포근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괜찮다라고 해주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벌써 이번 주에 목요일까지 도착해 있습니다. 네, 이제 내일만 버티면 또 쉬는 날이 다가오고요. 또 이렇게 일주일이 또다시 시작이 되겠죠. 오늘 날짜를 봤는데 6월 25일이네요. 예전에는 이 날짜가 되게 아픔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기억들이 좀 있는데요. 요즘 세대들은 모르겠어요. 6월 25일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아껴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틀 노래들 아껴둬야지, 하고 싶은 이야기 아껴둬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7시에 또 만날지도 모르니까요.

0: 은수씨의 우주사태 포르노그램입니다.
1: 스타비의 가요올릭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이쁜 돌림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시길 바랍니다.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홀릭

하늘호수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쁜 돌입니다. 앞장방송 스타비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부터 4시까지는 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 왜 그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냐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많은 가능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미리 떠올리고 실수를 줄이려 하고 소중한 사람과 소중한 것을 잊지 않으려는 마음이 큰 사람들이죠. 문제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머릿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살아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오늘을 살고 있는데 마음은 내일과 모레를 먼저 살아가느라 쉽게 지치곤 합니다. 가끔은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려 애쓰기보다 흘러가는 하루를 있는 그대로 믿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든 일은 미리 걱정한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오늘만큼은 덜 생각하고 조금 더 웃는 하루였으면 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하루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는 하루가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걱정이라는 것이 당신을 지키는 날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 걱정은 오늘의 행복까지 빼앗아갑니다. 잠시 마음을 쉬게 해주자고요. 내일은 또 내일의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 믿어보자고요.

첫 번째 신청곡으로 신청해 주신 분입니다. 꽃미나님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쁜돌님. 오전에 기르고 계시는 콩이, 기르고 계신 아니구나, 키우고 있는 미용을 보고 기르고 계신이라고 했습니다. 키우고 있는 콩이의 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콩이가 살이 쪄서 한 소리 들었어요. 3kg를 넘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해야 합니다. 참 사람이고 멍멍이고 살이 찌면은 다이어트라는 건 꼭 해야 되는 거군요. 신청하신 곡 중에 세 곡 나갑니다.

방에서 한참 바오개그를 하고 있는 햄버거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진스의 민지, 다음으로 이쁜 방글방글 이쁜 돌루나, 후라이팬이 천국 남김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뉴진스 이쁘네요. 요즘은 참 젊음이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바오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롯데 자이언츠 야구 7승을 축하한다고. 그러나 아직 밑에서 3등이라는 거. 제가 조금 더 묵비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 정도 올라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신청곡 두 곡 듣고 저는 일을 잠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이 엄마님 먼저 신청하신 곡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쁜돌님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워요. 아들 간식 만들고 있는데 곤이 자고 있더라고요. 그냥 냅두고 저는 밥 먹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여유가 있어서 너무 좋네요. 여긴 비가 온다고 하는데 시원하게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습하긴 하지만 더운 곳보단 좋지 않을까 싶어요. 비 오는 날 듣는 하늘호수 방송은 커피 한 잔 함께 들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노래를 네 곡을 청해 주셨는데 그 중에 두 곡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신청곡입니다. 너무 시끄러운 곡만 자주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순서를 바꿨어요. 자, 필사마님의 신청한 곡, 신나는 곡 세 곡 신청해 주셨는데 개 중에 두 곡 또 준비를 합니다. 깍! 서륜 다음으로 예쁘고 지성까지 갖추신 예쁜 돌림 오늘 네, 예쁘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시간 같이 잘 굴려보겠습니다 하셨어요. 자, 신청하신 곡 몇 곡이죠? 한, 둘, 셋, 넷, 다섯 곡 함께합니다.

처음부터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화는 감정이라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을 때 사용하는 하나의 언어인지도 모릅니다. 내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 마음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설명 대신 목소리를 높이게 되고 대화 대신 화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조언을 듣고 배움을 통해 생각의 폭과 어휘가 넓어질수록 내 감정을 더 정확하고 차분하게 표현하는 힘이 생깁니다. 화난다 라는 한마디 대신 왜 서운한지, 무엇이 힘든지, 어떤 점을 바라는지를 차분히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말이라는 걸 조리 있게 못하는 사람일수록 화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은 표현하는 능력이 자랄수록 분노는 줄어들고 대화는 깊어집니다. 결국 성숙한 사람은 화를 참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내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내 마음을 이해시키기 위해 한 번 더 차분한 말 한마디를 선택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곡한 곡 두 곡 함께 했습니다. 꾸기 부르는 동행 그리고 로이킴의 노래까지 함께 했는데요. 제가 앞전 사연 신청곡을 전해드리면서 좀 버벅거리고 정신없이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6화 원칙에 맞춰서 제가 신청곡 사연을 전해드려보도록 할게요. 마음을 조금 가다듬었습니다. 다음 신청곡입니다. 꽁치님. 네, 이쁜돌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내과약 타러 가야 하는데 귀찮아서 안 갔습니다. 내일은 기필코 시간 내서 가봐야겠어요. 5일 로또에 사야하고 운이 없으면 마트나 정육점에도 가야 할 듯 합니다. 오늘도 반갑고요. 즐겁고 시원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안 좋으실 땐 후딱후딱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다 앓고 난 뒤에 가봤자 소용이 없죠. 내일은 꼭 내과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축구 시합을 했잖아요. 비록 지긴 했지만 저도 만원을 잃었지만 오늘 로또 사시는 분들 꼭 대박 나셔서 저한테도 조금 떼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 공식 영감님 만두피와 국수를 뽑아내는 구라 단속반님 신청하셨습니다. 제 방송만 되면 이 닉네임으로 들어오시죠. 좀 있으면 초록색 글씨로 또 한마디 하시고 나가실 것 같습니다. 세 곡의 신청곡 신청해 주셨는데요. 제가 세 곡 다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방송 이어주실 악마님 앞으로 지금 신청곡 사연들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랑은 좋은 날보다 힘든 날에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사랑의 진짜 깊이는 내가 가장 초라하고 가장 못난 모습일 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내 옆을 지키고 있고 그 순간에도 나를 품고 있으며 그 순간에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 겁니다. 사랑은 좋은 순간을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힘든 순간에도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결국 사랑은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가 보다 얼마나 끝까지 곁에 남아 나와 함께해 주었는가로 증명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디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약속드렸죠? 아까 병아리 아부님 나오셔야죠? 이 노래 굉장히 요즘 유명하잖아요. 두산의 양의지 패러디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곡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지금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이오야, 진짜 오늘 발음이 안 되네. 갑자기 듣고요. 그리고 참여자가 지금 170여 분 계시는데, 처음 인사 저랑 나누시는 분, 처음 저 여기 대화방에 나옵니다 하시는 분,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화방에 170분 중에 대화방에 저 처음으로 인사드려요 하시는 분 기다리도록 할게요.

처음 저랑 인사 나누시는 분께 선물 드리겠다고 했더니 쪼맨한 악동님께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악동님께는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반갑습니다. 그 대신 저랑 앞으로 친하게 지내는 걸로. 아셨죠? 자, 다음 신청곡 나갑니다. 고기조아님의 신청곡이에요. 팽순이를 만나고 싶습니다. 어린애도 아니고 왜 자꾸 팽순이를 찾는지 모르겠어요. 오징어 외계인 함께합니다.

마지막 신청 사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와우님. 우리 사랑해요로 인사하기로 했죠? 네, 와우님과 함께 마지막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고 왔습니다. 해가 없으니까 운동하기가 참 좋네요. 그래도 습하긴 해서 땀을 좀 흘리긴 했습니다. 씻고 오후 주부 모드 들어갑니다. 방송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신청곡을 두 곡 청해주셨는데 신해철의 도시인만 준비를 했습니다. 이기찬의 곡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곡으로 원타임의 핫뜨거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곡을 마지막으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해철의 도시인 원타임의 핫뜨거 들으시고요. 다음 방송에 주신 악마님과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쪼매난 악동님, 제가 좀 이따가 쪽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게 바이바이.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요즘 이쁘게 들리나요? 마이크 바꾼 거 없는데 아무것도 만진 게 없는데 목에 살이 빠졌나? 그래서 목소리가 더 예쁘게 들리나? 네, 날씨가 오늘은 좀 흐리죠? 꾸물꾸물한 날씨군요. 비 소식이 있긴 한데 아직까진 비가 오고 있진 않더라고요. 다들 왠지 시간이 막 더디게 가는 느낌? 한참 일주일 잘 남겨놓고 목요일이면 딱 막힌 듯한 느낌? 뭘로 뚫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요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퇴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들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네, 전방송 우리 이쁜 돌림 수고 많으셨어요. 예탁에 찾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쪼미난 악동님 듣고 계시면 쪽지 확인하시래요. 어떤 쪽지일까요? 뭔 쪽지를 보내놨길래 메시지 확인하시라고 쪼미난 악동님 보시면 꼭 이야기 나눠주세요. 지금 방송 끝내놓고 부랴부랴 어머님 댁 갔는데 조심해서 잘 다녀오고요. 설마 맞고 오는 건 아니겠죠? 늦게 왔다고? 남은 오후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지금 출발해서 7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청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곡들이 아주 따로 국밥이에요. 막 각자 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각자 맞춰서 낀 거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 청곡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네, 귀 쫑긋 들어주시고요. 행복을 즐겨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하늘우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일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우리 꽃미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모 누나. 오늘 오후에 미용실 갔는데 리모델링 하고 있단 말인 거죠? 네, 미용실 갔는데 리모델링 하고 있어서요. 커트 못했어요. 이런 시간이 되면 다른 미용실 가야겠어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보통 미용실이 처음 갔는데 마음에 들게 하는 미용실이 많이 없어요. 많이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좀 나은 곳을 가면 금액대는 좀 있잖아요. 있어도 뭔지 모르게 금액이 비싸서 그런가? 어딘가 안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이러는데 동네 미용실 가면 그냥 편하게 다니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며 저며 편하게 미용실 가는데 또 애견센터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한번 잘랐을 때 예쁘게 자르면 단골이 되잖아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데 가면 또 똑같고 그래서 머리 하는 데가 참 힘들더라고요. 딱 마음에 드는 미용실을 못 찾겠어요. 대도시나 가야 마음에 안 들면 딴데 가서 찾을 거 괜찮네 하면 또한번 오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거기가 다 거기니까 아, 그러려니 하면서 자르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머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엄청 빨리 길잖아요, 아이들도 머리가. 그 대신 또 애견도 마찬가지로 강아지들도 머리가 빨리 길더라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해서 머리를 커트를 해주는데 그 머리 같아요. 네, 우리 꽃미남님은 미용 언제 하셨어요? 요즘 남자 미용도 12,000원, 14,000원, 12,000원 아이들 머리 깎는데 12,000원 하더라고요. 맞나요? 우리 꼬미남님 머리 잘라도 12,000원, 14,000원 하나요? 퍼머랑 뭐펄 같은 거 하면은 그냥 동네 미용실은 만약에 8만원, 10만원 미만으로 했다 그러면 또 이름 있는 미용실 가면 막 3, 40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리가 대머리로 날도 더운데 커트로 확 자르고 싶은 그런 충동도 막 생기는 거 아시죠? 우리 꽃미남님 다른 미용실 가서 우리 콩이 예쁘게 미용해 주시고요. 또 오시면서 바나나 우유도 하나씩 드시면서 남은 오후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랄게요. 청해 주신 거 전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피사마님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퇴근할라 망마님 축구도 치고요. 일도 열나게 바빴던 오늘이었습니다. 터덜터덜 퇴근길을 함께합니다. 댄스곡 신청합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네, 아침부터 10시나 된것 같은데 예, 축구했었죠. 솔직하게 축구 팬들한테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기대 안 했습니다. 아, 그 2002년 월드컵 빼고는 그 축구의 그때의 그 감정이 안 살아나요. 그때는 제가 젊어서 그랬나요? 20대여서 젊어서 길거리 응원 가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흥이 안 나요. 축구를 봐도 그 이후로도 몇해 월드컵 있었는데, 흥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6강부터 이야기할 때부터 알아봤어. 32강을 일단 들어놓고 나서 또 A조, B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좀 수월하게 붙으면 우리가 잘하면 16강도 나가겠다. 이런 말이 나와야지 32강 들어가기도 전에 16강 수월하게 들어가겠다. 입방정이죠. 네, 그래서 별 기대를 안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축구를 이제 틀어놓고 이제 후반전 다 끝나갈 무렵에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는데 허구한 날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축구에서 갑자기 지고 나니까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말이 뭐였지? 지금 생각하니까 또 까먹었어요. 뭐 우리에겐 저에겐 축구가 아닌 야구가 있으니까 뭐 요즘 잘하고 있으니까 흥미진진합니다. 네, 우리 필사마님도 퇴근길 터덜터덜하던 퇴근길을 싱글벙글 퇴근길로 바꾸면서 행복한 저녁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햄버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카스 같은 존재 양마누라 충곤남기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잘 들을게요. 그러게요. 우리 햄버우님, 바카스 같은 존재 양마누라가 시원시원한 네 천국을 전해드릴 텐데 지금 세이클럽에서도 하늘호수 청취자분들도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세이클럽을 제가 지금 로그인을 안한지 오래됐는데 그래도 함께 들어주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간이 보거든요. 지금 네 421분이 듣고 계시네요. 그리고 또그 외의 사이트에도 듣고 계시고 또

인라이브에도 지금 354분이 듣고 계시는데 아, 몇 분이 퇴장하시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 몇 분이 퇴장했다 다시 들어오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늘면 좋겠네요. 청해주신 거 전해드리고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시기 바랄게요.

0: 오빠.
1: 햄바 오빠? 햄바 오빠? 불렀어요. 햄바 오빠. 네, 정인연마 반갑습니다. 여기는 언니 이래야 되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들 기분이 좋은가 봐요. 오늘 짜증도 덜 내고요. 그래서 저도 한결 육아가 수월하고 좋네요. 고마워요 아들. 온도가 좋으면요. 체온이 좋으면 잘 놀아요. 애들이 찡얼거릴 때는 온도가 안 맞아서 찡얼거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배고파도 찡얼거리고요. 졸음이 와도 잠이 와도 찡얼거리고요. 찡얼거리는 건 이유가 많더라고요. 그걸 엄마가 캐치해내야 되는 게 엄마 아닌가 싶습니다. 청해주신 세 곡 중에 파파야의 동화는, 동화라는 곡은 따로 없어요. 근데 동화 앨범 타이틀에서 수록된 곡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곡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그때 한참 지금 리메이크 된 것도 있죠. 동화 수록곡에 아이고 스마일도 있던 것 같은데 스마일 스마일 그 다음에 내 얘기를 들어봐 맞아요. 있을 때 자라기 여기 곡 수록곡의 앨범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 얘기를 들어봐 그걸로 한번 청해 드릴게요. 네, 아이한테 얘기해 주세요. 엄마 얘기 잘 들어봐, 아가. 자자. 아가 밥 먹자. 이러고. 오늘 남은 오후 시간도 수월하고 좋은 시간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를 듣고 있으면서 천곡이 한곡두곡 올라오는데 꼬미남님께서 올려주신 곡 중에 네 아이유 곡이 올라왔길래 송출될 거야 했어요. 아이유 곡 나온다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근데 예쁘면 이쁘면 다야, 이쁘면 다니, 예쁘면 다니 노래를 찾아봤어요. 설마 설마 달리에 예쁘면 다야? 이곡 맞을란가 모르겠네요. 맞으면 끄덕끄덕 해주세요. 아니면 말좀 해주세요. 처음에 다녀가셨을 때도 그 안재우 다른 너만 적어주셨길래 다른 너, 다른 너 역시 급이 달라서 제가 눈치가 좀 있나 봅니다. 열심히 찾았어요. 맞았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한번 듣고 계시다면 제목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우리 은지님 다녀오셨어요. 악마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 내과에서 신우신염 재검하고 왔는데 퇴원하고 나서 좋아져서 입원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하시네요. 남은 시간도 잘 들을게요. 다행이네요. 신우시염. 신염, 신우, 신염. 더 악화되질 않아서 다행인데, 정확하게 병명이 뭔가요? 요로감염 1종, 고열, 오한, 두통, 근육통, 구역, 구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만 모르고 있는 거죠? 네, 세균 감염으로 해서 일어난다고 하니까 다들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입원 안 해도 된다니까 다행인데 그래도 언제 또 재발할지도 모르니까 약잘 챙겨 드시고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맞대요. 역시나 급이 달라. 그쵸?

네, 우리 꽁치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오늘 보니까 쌀 남은 것이 얼마 없어서 내일쯤에 농협 판매소에 가서 잡곡을 사와야 합니다. 그리고 계란도 조만간 사야 하고요. 또 그리고 돼지고기도 사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조만간 가야 합니다. 악마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서서히 조여오는 더위 속에서도 시원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이셨는데 맞아요. 떨어지면 안될거 집에서 쌀, 계란이. 근데 요즘에 계란이가 엄청 비싸졌어요. 지금 마트에서도 만 원대가 넘을걸요, 계란이가. 또 계란이도 오르고 돼지고기도 오르고 쌀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비싸진 만큼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점심에 콩국수를 먹었는데 계란이를 안 줬나? 계란이가 너무 비싸져서 보통 삶은 계란을 반 잘라서 주잖아요. 안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11,000원을 받았어요. 왜 계란이가 없지? 계란이를 줘야 될 텐데. 아, 비싸서 안 주는구나. 네, 우리 꽁치님, 비싸도 드셔야 될건 드셔야 됩니다. 언제 갈지 모르지만 급하면 가게 됩니다. 아직 안 급하기 때문에 언제 갈지 모르지만 이렇게 늦장을 피우고 있는 거지. 당장 쌀이 없으면 바로 가서 사올

걸요. 네,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고요. 언제 갈지 모르지만 더운 날씨 속에서 날씨 조심해서 시원한 저녁 시간에 잘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야옹스님께서 다녀오셨어요. 억수로 오랜만에 제 사연란에서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치과에 가야 하고요. 다른 일도 있어서 아기 시간제 보육이 있는 어린이집에 몇 시간 맡겼는데 아이가 잘 있었던 것 같아요. 기특하네요. 이제 6개월 갓 넘어서 처음 맡겨봤는데 키즈노트 받아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네, 요즘 시간제 보육도 많이 하죠. 네, 6개월이면 이제 억수로 신생아보다는 좀 유아 아기 그래야 되나요? 근데 저는 아이들을 늦게 어린이집을 큰애를 보내다 보니까 좀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너무 빨리 보내는 것도 그렇고 또 늦게 보내는 것도 그렇고 약간 장단점이 있어서 둘째는 3살 때인가 보낸 거 3살? 3살 지나서 아마 4살 때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큰애가 5살 때 보냈거든요. 그리고 또 어린이집을 보내느냐, 유치원을 보내느냐, 또그 차이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키즈노트도 마찬가지로 제가 유치원 보내면서 저도 처음 받아봤는데, 참 사진도 찍어주셔서 올려주시고, 또 뭐, 간식도 뭐 먹었다 올려주시고 참 편하더라고요. 편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야옹스님, 처음이 떼어놓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한번 떼어놓고 아이가 또 적응을 하다 보면 아 이제 마음 편하게 맡겨 놓으실 겁니다. 근데 요즘 하도 사건 사고도 많아가지고 양쪽 모두 고생이 참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야옹스님, 신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신기할 일이 더 많을 겁니다. 청해주신 곡 중에 1% 곡이 오늘 나온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오는 음반 거기에는 아직 안 올라왔어요. 6시 이후에 올라오는데 일단은 그 비하트 곡과 해서 다른 곡으로 해서 대체해서 전해드릴게요. 저녁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랄게요.

네, 저는 일찍 마감선 올렸습니다. 다음 방송 일곱 우리 구름이 선데이님께서 뒷북으로 해서 세 곡을 올려주셨는데 저 맞아 죽을 일이 있어요. 이겼으면 모를까. 졌는데 오늘은 패스하겠습니다. 다른 곡으로 해서 올려주시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딸기님 반갑습니다. 악마 언니 안녕하세요. 어제 마치고 집에 가는데 비가 와서요. 맞고 갔더니 콧물 나네요. 기침은 안 나요? 신나는 곡으로 신청합니다. 잘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어제 비 왔군요. 저는 지금 이제부터 비가 내리려는지 하늘이 온통 그레이입니다. 조만간 비가 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의 퇴근길도 아마 비가 오는 지역도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벌써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다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하면서 하늘호수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해주신 곳에

네, 우리 꽃미남님께서 두 번째 다녀가십니다. 안녕하세요, 영마누나. 두 번째 신청합니다. 요즘? 오줌? 요에서 순간 오줌? 미용실 많이 비싸요. 국내 미용실 안 가요. 중 메이크 정도 가요. 염색 파마 8만 원 정도 합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근데 염색과 파마는 같이 안 해주지 않나요? 머리 많이 손상된다고 염색하고 또 일주일 뒤에 파마하라고 많이 권하는데 중 메이크 정도는 한 번에 다 해주나 봅니다. 그렇구나. 중 메이크 정도는 어디 정도일까? 아! 동네 미용실도 8만 원 하는데 염색 파마하면 10만 원돈 하는데 중 메이커 동네 미용실이요 잘하는 곳은 잘해요. 근데 근데 머리가 요즘 15,000원 자르는 것만 14,000원 15,000원 하더라고요. 물가가 오르니까 머리 자르는 것도 오르더라고요. 가입값이 많이 올랐나 봐요. 우리 꽃미남님께서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면서. 네, 염색은 맞아요. 검정색, 블랙, 뭐 브라운, 뭐 이런 단색으로 염색할 때는 집에서 하는 것도 좋아요. 맞아, 머리카락을 잘라야죠. 머리 자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 머리카락 여러분들도 미용실 가 머리 자르러 가 하지 말고요. 머리카락 자르러 가 하세요. 우리 흑장님들도 그러는데 머리 염색하러 가 그러는데 머리면 어디 머리를 염색을 하는 거지? 네,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햄바오님께서 청해요. 여전히 수고 많으십니다 하시면서 차 안에서 아마 듣고 계실 텐데 잘 들을게요.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일찍 퇴근하셨네요. 퇴실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네, 오늘도 저녁 맛나게 챙겨 드시고요. 행복한 시간 한우루스 방송국에서 쭉 들을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제가 아래 좀 내려갔다 온다고 곡을 우리 코만코치님의 곡을 듣고 나왔습니다. 아, 오늘은 금기어 축구, 풋볼. 축구란 말안 써요. 풋볼. 풋볼 커뮤니티에 댓글을 보니까 난리도 아니네요. 저는 오늘만큼은 자제하려고요. 그럼 센스 있게 풋볼 그랬어야죠. 괜히 한마디 했다가 부고 소식 들릴 것 같습니다. 설마 그러게 하겠어요? 기대를 하고 봤겠지만 또 예상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곡을 이렇게 청해 주신 건가요? 그런 건가요? 불가능은 없나요? 불가능도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코만코치님. 어떻게든 어부지리로 32강 올라갈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우리 코만코치님, 저녁을 든든하게 드세요. 먹고 죽은 기시는 때깔도 좋대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맛난 거 챙겨 드시고, 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필사마님께서 두 번째 다녀갑니다 하시면서 오늘 축구를 본 국민들 마음을 대신에 청해 봅니다. 아니야, 전 국민이 그런 건 아니에요. 왜들 그래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한데 너무 자신만만한 것 같아요. 만만했던 우리 잘못입니다. 네, 최선을 다해 다음 경기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죠. 운을 한번 맡겨봅시다. 안 되면 떨어지는 거고 운이 우리 편이라면 32강 들어가겠죠. 열 터져도 우리 화이팅 합시다.

네, 우리 와우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형마님. 오늘 주부 모드로 집안일하고요. 이제 한숨 돌리고요. 하늘호수가 저의 휴식처네요. 감사해요, 형마님. 기댈 곳이 있어서 좋아요. 맞자녀 가시고요.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세요. 저는 오늘 가게에 나가서 좀 일 좀 하고 들어왔는데, 기댈 곳이라곤 기대려고 했는데 잠이 들까봐. 못 자고 방송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와우님 오늘 편안한 휴식 보내신 거 맞죠? 저녁도 만나게 챙겨 드시고 저녁 시간 또한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름이 선데이님께서 네, 댓글로 해서 다른 곡들을 올려주셨죠? 네, 뭐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안전운전하면서 우리 뒷북 치신 우리 구름이 선데이님 저녁 만나게 챙겨 드시고요. 저는 끝자락에 이제 마무리 가지고 나올게요.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일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우리 스타비님과도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즐거운 밤쭉 이어가시고요. 전또 내일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기분이 꿀꿀할 날에 기분을 풀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나의 기분을 좋게 푸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그냥 풀려요. 언제 그랬냐는 듯,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죠. 때로는 너무 복잡한 것보단 단순하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깊은 또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나의 감정은, 나의 기분은 조금 더 즐겁게, 그리고 내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분이 조금 꿀꿀했지만 맛있는 거 먹고 와서 기분이 한결 좋아진 스탑입니다. 여러분도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기분 좋은 오늘 하루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악마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해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만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7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올릭.

0: 두 번째 방송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퇴근하면서 외부에서 잘 들어요 하셨어요. 햄바오님. 네, 두 번째 만남 반갑습니다. 방송을 하면서요. 사실 이렇게 두탕을 뛰는 게 저는 힘들다기보다 즐거워요. 네. 전 좋습니다. 다만, 이제, 방송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못한 일들이 이제 나중에 밀려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설거지라든지, 네, 청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화가 나는 것뿐이죠. 방송을 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죠? 즐겁습니다. 김연우 여전히 아름다운지, 박기영의 마지막 사랑, 버즈의 사랑은 가슴이 시킨다. 햄버우님의 신청곡 함께 해봤습니다. 필사마님, 오늘 저녁 메뉴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 저 등갈비찜 먹었습니다. 저는 마라탕에 소주 한잔 할 겁니다. 화끈하게 스트레스 날려버리려고요. 하셨어요. 아, 스트레스가, 네, 뻥 하고 뚫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티마우스의 나쁜 놈,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조선 힙합의 태어날 집을 잘못 골랐다. 피사마님의 신청곡 전해드립니다. 아, 마라탕 좋죠? 기분이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1: 아, 나 그런 놈 아니라니까. 에이, 컴온!

한껏 삐뚤어지고 계신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가 삐뚤어지게 마신다. 근데 실제로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해요. 적당히 마시고 또 즐거운 게 좋은 거죠. 아마 뭔가 좀 고삐를 풀다, 뭔가 좀 풀어헤치다, 편안하게 마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음식점이 아니라 뭐 격식을 차리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뭔가 나만의 시간을 즐기겠다, 그런 기분이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힘듦, 슬픔들, 그리고 괴로움들 다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꽃미남님 안녕하세요. 저녁 피크 타임입니다. 그래서 후다닥 다녀가신대요. 루시의 그녀가 웃잖아, 김민석의 예뻤어, 볼빨간 사춘기, 아름다운 안녕 이어갑니다.

함께 나와서 이런 곡을 신청하지 않으셨을까? 예측해 봤습니다. 일단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된다는 것도 너무 슬프더라고요. 정말 그 조금의 그 희망이 있긴 하지만 너무 희박하다. 이거를 모든 경기를 다 맞춰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제발 조금의 그 빌미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비겼었더라도 좀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막 들면서 너무 아쉬운 거 있죠. 그래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많이 아쉽죠.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아이 신나라 하셨습니다. 정인이 엄마님께서요. 네, 제가 방송 다시 하게 돼서 신나요 했더니만 네, 또 신난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실 거예요. 왜냐하면 휴대폰으로 듣는 경우에 방송을 듣다가 나 이거 뭐 해야지? 나 뭔가 뭐 사와야 되는데? 나 이거 뭐 검색해볼까? 하다가 릴스나 뭐 이런 쪽으로 빠지기도 하거든요. 방송에 온전히 집중해서 듣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제 퇴근하면서 방송 들으면서 오는데요. 방송을 듣는 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랬는데 자리에 앉지 못하고 서 있을 때좀 힘들었고요. 그리고 저도 사연을 쓰는데 글자 수가 네 초과해가지고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아, 사연을 쓸때 글자 수가 넘어가면 잘리는구나. 그런데 이걸 되돌릴 수가 없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글자 수가 넘었으면 이제 이걸 다시 복사를 해서 내가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가 없더라고요. 매정하게 안 된대요. 그리고 그 잘라진 글씨까지만 딱 보이면서 입력할 그런 버튼이 생성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연 쓰시는 우리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거 쓰다가 네, 정류장을 지나쳐가지고, 집에 도착을 했는데 되게 늦은 시간이었어요. 지치고, 지치고, 지쳐서 완전히 네, 넋이 나간 상태로 집에 왔습니다. 방송을 듣는다는 게, 그리고 참여한다는 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구나. 굉장히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으시는 불멸의 개척자, 노력의 아이콘, 또 사비님, 또 안녕하세요. 정오 밥씨 방송에 늦은 밥씨 방송 또 오셨네요. 식사는 드시고 하시는 겁니까? 악당들 속에서 외로워도 오늘만큼은 슬퍼도 꿋꿋하게 근무했네요. 비록 스쳐가는 월급이지만 월급날은 언제나 기분이가 좋네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알타리무 간단하게 저녁을 마치고 오늘의 미션 화분 가져오기와 쓰레기 버리기까지 마치고 나서 사연란에 호다닥 다녀갑니다. 오늘은 제가 다비님 옆구리를 콕콕 해볼까요? 방송 힘내세요. 뿌뿌 하셨습니다. 저 어제 옆구리가 정말 너무 쑤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옆구리가 정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니, 그거 잠깐 참았다고 옆구리가 쑤시다고? 아프다고?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아, 이게 은근 운동이 되는구나. 그분한테 고마워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운동을 좀더 열심히 해서, 네, 열심히 개미 허리를 만들어 봐야겠어요. 신성우의 서시, 뱅크에 가질 수 없는 너,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 스위님의 신청곡, 함께 합니다.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

얼마 전에 아빠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하면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일단은 예전에는 아빠 세대가 분명히 이제 직장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 4대 보험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퇴직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일을 하시게 됐는데 요즘 이제 그런 법들을 좀 이렇게 비껴가는 방식으로 해서 4대 보험을 안 해주고 또 뭔가 좀 보수를 좀덜 쳐주면서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할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이제 그 의료보험이 특히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저보고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에 꼭 들어가라. 거기에 우리 가족을 다 넣어야 되겠다라고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간 그일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만 하는 일이고 4대 보험이 안 되거든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4대 보험이 되는 일자리를 다시 또 찾아야 되는 걸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병행할 수 있으면 하지만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4대 보험이 되는 일을 찾아야 되는 것일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때문에요. 만약에 좀 뭐가 되면 저희 신랑 밑으로 다 넣고 싶은데 지금 저도 빠져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전에 그 근무를 하면서 이 3.3의 그 프리랜서 비용을 떼면서 어떻게 좀 뭐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빠져나온 상황에서 이제 우리 그 가족들까지 보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쨌든 그로 인해서 제가 또다시 좀 면접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태무에서 옷 쇼핑을 했어요. 한참 걸려서 오늘 도착을 했는데 제가 봤던 스타일의 옷이 하나도 없는 거 있죠. 분명 모바일 화면으로 봤을 때는 이거 내가 면접 때 입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스타일 괜찮아 하면서 샀는데 오늘 받아본 옷들이 해벌레. 흐물흐물. 이걸 입으면 전혀 내 각이 잡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뭐 휴지 조각 같은 옷들이 온거 있죠. 이걸로 면접을 못 보겠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 건가? 지난번엔 괜찮았는데 이번에는 꽝이구나 하면서요. 이 4대 보험이 진짜 쉽지가 않은 거 있죠. 저는 봉급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떠나서 일단 그 보험만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요일에만 근무를 해서 만약에 한달 근무를 한다고 치면 한달 근무를 했을 경우에 7, 4, 28, 29만 원 정도를 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료보험비 빠지고 또 국민연금 빠져나가면 남는 게 없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돈을 안 버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뭔가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더 하기에는 지금 뭔가 더 벌리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소중한 시간이고 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마무리합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이니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하드로즈 안에서 가요 울릭

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오늘은 좀 괜찮은데? 하고 말입니다. 네, 요 며칠 날씨가 참 묘하게 사람을 마음을 풀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여름처럼 숨이 턱 막히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서늘해서 움츠려들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딱 기분 좋은 바람이 스쳐 지나가면 별일 없는 하루도 괜히 조금은 특별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사실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대단한 일이 있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날보다는 또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작은 순간, 그 순간 덕분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날이 더 많지 않을까요? 출근길에 불어오는 바람 하나, 또 유난히 높아 보이던 하늘, 그리고 이유 없이 오늘은 잘 보낼 수 있겠다 싶어지는 그런 예감 같은 거 말이죠. 네, 오늘이 꼭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평소보다 덜 지치고, 또 평소보다 한 번 더 웃고, 평소보다 마음이 조금만 가벼우면 그걸로 충분한 날이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은 축구 때문에 기분이 좀 언짢은 분들, 또 기분이 좋았다 상하신 분들도 꽤나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또 그거고, 우리가 하루에 웃을 일이, 누구의 한마디로 또 누구의 표정 하나로 웃을 일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 웃었던, 웃음을 주었던 그것을 떠올리면서 네, 이니와 함께하는 가요 풍경 속에 두 시간의 데이트 풍덩 빠져볼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니 인사드립니다. 네, 조금 전까지 우리 스타비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편안한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11시까지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갈까요? 뮤직 큐.

라이브 라디오 또 와우 라디오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스마트폰의 어플로도 인라이브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으시고요. 저와 함께하는 두 시간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네, 신청곡 남겨주실 곳은요. 인라이브 쪽 한 곳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한 가수의 곡은 한 곡만 되고요. 두 곡이나 세 곡 정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사연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우리님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도 난 몰랐었지. 네, 우리 꽃미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니 누나. 네, 6월 말일이라 그런지 네, 배달 콜이 적어요. 아이쿠. 네, 사람들이 돈을 안 쓰네요. 네, 어째 이런 일이. 네, 수고하세요. 파이팅 하셨는데 그래요. 급여가 초에 있는 사람들이 많나요? 말에 있는 사람들이 많나요?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을 텐데 쓸 걸 다 썼나 보네. 네, 7월 초를 한번 기다려 볼까요? 근데 또 7월에는 또 휴가들이 있어서 그래요. 아무튼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렇다고 너무 기운 빠져 하지 말고요. 그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자 아자. 막연한 내 몸 때문이라고 좀 더 일찍 깨달아. 네, 콜이 적다고 기운 빠질 우리 꽃미남님은 아닌 걸 아니까 그래요. 파이팅. 그래요. 클라시의 눈물이 난 채로 걷는 게 나다운 거라서. 네, 제목이 참 그러네요. 네, 저의 빙빙 시그릿의 사랑은 무브. 네, 세 곡 신청해 주셨어요. 그래요. 파이팅 합시다. 함께 들어요. 세 곡 함께 합니다.

네, 우리 필사마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풍경지기 이니님 오셨습니까? 네, 오늘도 왔어요. 네, 사마도 먼저 와서 기다렸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먼저 와서 기다려주고 계셔서. 네, 오늘은 솔직히 야경도 흐린 날씨 때문에 안 보이고요. 오늘

이 천국에는 제목이 꽤나 강하죠? 그러게요. 막 XX 막 그러던데. 네, 기분이 그렇다는 거죠. 그쵸? 저의 기분이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국민들의 기분일 겁니다. 네, 맞아요. 저희도, 우리 직장 직원들이 막 식사하러 가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그 왜 그래? 축구 졌어? 그랬더니 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왜 그랬을까? 노래해줘. 네,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요즘인데 축구라도 좀 이겨서 우리의 기분도 약간 업 시켜줬으면 좋았겠는데, 네,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없지 않아요. 그죠? 저는 그런데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기분 계속 끌고 가면 안 돼요. 네,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우리 두 시간 힐링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영화처럼 보여. 네, 어쨌든 어찌 됐든 오늘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까지 남겨주셨네요. 네, 어찌 됐든 우리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B1A4의 이게 무슨 일이야, 지드래곤의 그 XX, 트랜스픽션의 Nothing is Impossible. 네, 세 곡 이어서 듣도록 할게요. 네, 그래도 힘내기.

네, 우리 스위트님 다녀가 주셨네요. 사연 만나볼게요. 네, 언제 보아도 늘 보고 싶고 언제 들어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또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우주 최강 매력쟁이 나의 이니 누나 황긋 하트꽁. 네, 24시간이 모자란 능력자 우리 누나, 우중충한 날씨 속에 살벌한 에어컨 공격에도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죠? 네, 뭐 그냥 가디건을 입었다 벗었다 막 합니다. 네, 대규모 리모델링 중이어서 사장님 또 부사장님 임원 여러분들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오셔도 뭐 딱히 뭐가 없어서 그랬는데요. 다음 달에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마구마구 돕니다. 네, 그동안 많이 당한 게 있어서 그런갑다 하고 있지만요. 그럼에도 병아리 코딱지만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요. 항상 희망은 좋은 거예요. 가슴에 품고 있으면 되죠. 그래요. 품고 있는 동안은 행복하니까. 네, 말하지 않아도 보고만 있어도 그냥 좋은 우리 이니 누나의 목요일 밤 아름다운 동행 해보겠습니다. 하트꺼.

네, 우리님들께서 청취하고 계신 방송은요, 하늘호수 방송국 이니의 가요 풍경입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1분을 막 통과하고 있네요. 이니와 함께하는 시간, 네, 11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네, 인예 가요 풍경 2부 시작했고요. 우리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밥을 못 먹고 있어요. 늘 못 먹는 거지만요. 아들 재우고 나야 여유 있게 늦은 저녁을 합니다요. 항상 이 시간이면 배가 고파요. 사고뭉치 10개월 아들. 엄마 밥도 못 먹게 하네요. 어떡하죠? 지금은 식사하셨죠? 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이런 날이 많아요. 그쵸? 뭐 뒤에 없고 또 먹어야 되나? 어부바 하고 먹어야 되나? 그래요. 아무튼 능력껏 네, 막간을 이용해서 막 드셔야 될 텐데 어떡하지? 네, 그래도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네, 아자아자 힘내시기 바라고요. 이뉴와 함께하는 가요 풍경 속에서 또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인이 엄마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악동 뮤지션의 우아한 아침 식사, 네, 유리상자의 야식과의 전쟁, 네, 두 곡 함께 할게요. 네, 아이와 전쟁을 치르죠. 늘 그래요.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얼마나 예뻐요. 꼬물꼬물.

네, 우리 꽁치님 다녀가 주셨네요.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메모 형식이네요. 안녕하세요. 이니님, 시원한 밤입니다. 이니님, 좋은 밤 시간 보내세요. 네, 오늘 무슨 일 있나? 이러면서. 그래요. 오늘도 편안하게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 DJ DOC의 비에, 잭스키스의 커플, 김건모 씨의 뻐꾸기, 둥지비로 날아간 새. 함께 합니다.

네, 신청곡이 좀 많은 관계로 네, 한 곡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꼬맹이 쩡이님 다녀가 주셨네요. 인연이 신청해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세요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노래 오늘 우리 흑장미님 시간에도 들은 것 같은데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시는 곡이에요. 아요 아예 갑자기 네 도요한 씨의 늦은 안부까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미님 네, 고운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반가웠어요.

네, 청해요 신청합니다. 우리 흑장미님 다녀가 주셨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날이 그리 덥지는 않은데요.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네, 스트레스는 받지 말고요. 저 창밖으로 던져버려요. 네, 머리를 어디 가서 담가야겠어요.

네, 신청하신 곡이 이게 뭘까요? 베스크 치즈 케이크? 네, 이런 가수가 있나요? 나에게 빠지는 건 원하지 않아. 그리고 조선 힙합의 곡 제가 오프닝으로 준비했던 거 못 들었죠? 네, 랑수의 썸은 아닌데 영화 취향은 같네. 네. 취향이 같아도 썸 탈 수 있는 건데, 그쵸? 뭐가 통하네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요, 함께 들어요.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습니다. 편안한 밤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기억할게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저녁 운동을 할 때마다 듣다가 오늘은 남편이랑 술 한잔하고 들어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네, 신청곡 남겨볼게요. 갓세븐 진영의 외사랑. 네, 그리고 비스트 괜찮겠니 지금 함께 하고 있고요. 갓세븐의 허. 네, 그럼 밖에서 잘 들을게요. 수고하세요.

네, 기분이 꽤나 좋으시겠어요. 그쵸? 남편이랑 술 한잔 딱 하고 걷는 그 기분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둘 다 다 술을 못해서 그런 게 어떤 건진 잘 몰라요. 근데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억할게님. 그래, 두 분의 행복 응원할게요. 네, 제 시간 마지막 우리 사연 만나볼게요. 우리 아연님 다녀가 주셨어요. 깍! 우리 인연이다. 인연이. 네, 우리 아연님 어서 와요. 난 항상 바래왔지. 그건 내게 너무 큰 욕심이야.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저는 잘 보냈습니다. 네, 저도 잘 보냈어요. 네, 출근도 잘해서 근무하고 점심밥도 초밥 우동 세트 맛있게 먹고요. 퇴근 잘하고 라인 댄스도 잘 추고 왔습니다. 와우, 기분 좋았겠어요. 심장을 꺼내가. 네, 저녁은 안 먹었는데 간단히 토마토랑 우유에 시리얼 말아서 먹었답니다. 네, 왠지 라인댄스 운동하고 오고 막 이러면 밥 먹는다는 게 조금 부담되죠. 그쵸? 그래요. 아주 잘했습니다. 내일은 벌써 금요일이네요. 수요일에 월차를 내서 하루 쉬었더니 한 주가 금방 갔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한번 쉬면 일주일이 후다다닥 가죠. 네, 주말에는 부산에 가서 김진 앵커 북콘서트 다녀와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 다녀온다는 거구나. 갔다 왔다는 게 아니고. 너는 지금 그때보다 행복해진 걸까? 네, 저도 김진 앵커의 완전히 팬, 왕팬이거든요. 북콘서트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래요. 아무튼 잘 다녀오시고, 네, 또 사연에서 어떻게 다녀왔는지, 얼마나 재밌었는지, 뜻깊었는지 알려줘요. 네, 한 주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남은 한 주간도 즐겁게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니언니 하트 꽝꽝꽝.

네, 권진아의 음성이죠. Rain on me. 그리고 윤마치. 네, 저는 마찬 줄 알고 계속 검색을 했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윤마치 퇴근길. 12월에 안녕까지 함께 할게요.

네, 이니와 함께한 가요 풍경 목요일의 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내일은 조금 일찍 올 거예요. 7시. 네, 7시에 올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네, 빨리빨리 와주세요. 네, 저도 퇴근하고 빠르게 와야겠죠? 그래요. 네, 아무튼 내일 7시에 만나고요. 이어지는 방송 우리 나니님과 더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아, 시작부터 재밌네요. 아, 대화방 얘기하는 것만 봐도 왜 이렇게 재밌죠? 아, 예, 우리 샤방샤방 꾸미나님 덕분에 웃게 되네요. 아, 과자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뭐 이런 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으로서 24 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전 시간 고생해주신 우리 이니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저는 학교 다닐 때 최애 과자가 ABC였던가? 커피에다 찍어 먹으면은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많이 먹었고 빵이요. 지금도 좋아하거든요. 약간 버터가 살짝 붙어있는 데는 사각사각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빵이요. 그리고 노래방 새우깡 푸짐하잖아요. 아, 에이스 맞나? 그거 많이 먹고 커피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렇게 세 개 제일 좋아하고 바나나 킥 같은 경우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약간 끈적끈적 거려가지고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조리퐁은 우유에 타 먹으면 맛있죠. 인디안 밥 뭐 이런 거는. 예. 시작부터 먹는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네요. 전 시간 고생해주신 우리 이니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편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일찍 방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내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우리 이니님의 틀을 이어서 이 밤의 끝을 잡고 달려서 1시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난이 가요 비타민 셔터문 올라갈게요. 과자와 함께.

예,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신 노래들은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신청곡은 다양한 가수들의 노래들로 선곡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루스 방송국은 예, 가요방에 위치해 있어서 신청곡도 대중적인 가요로만 선곡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도 제일 처음으로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니 누나. 신곡 신청하는데 원래는 이 노래 아니에요. 듣고 싶은 노래가 많아서 내일 신청해야지.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셨어요. 노래가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니까 신곡 신청곡 찾는 것도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 꽃미남님께서 신청하신 노래가 1%의 노래는 전해드렸고요. 강균성이 부르는 우리 부산에 가자. 우리 아연님이 자주 가는 곳이죠. 부산. 이한울이죠. 정하지 않은 결말. 소각소각이 부르는 무기는 용지.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예, 세 곡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오늘도 예, 고생 많으셨어요.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식사 맛나게 하시고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퇴근 시간이 멀지 않았네요.

장균성 씨가 부른다해서 조용한 발라드인가 했는데 아니네요. 신나네요. 예, 신청란에 오랜만에 뵙네요. 신청란에서 꼬맹이 정희님 반갑습니다. 나니 언니 신청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세요. 별로 한 건 없어요. 오늘 모처럼 밖에서 시끌시끌 할머니들 소리가 나더라고요. 계단에서. 그래서 밖에 나갔더니 제가 잘 안 보였다고 어디 갔나? 이러면서 궁금해하시면서 두 분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인사하고 차 한잔 마시고 오이 한 개 예, 가지고 없고 오늘따라 문 두드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덜 더웠던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서 그랬나? 덜 덥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꼬맹이 정희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송하의 밤하늘의 별을, 그리고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도 임세준의 노래죠. 그리고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이라는 곡까지 세 곡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일단 두 곡 먼저 준비해 놓고 지금 한 곡을 찾고 있거든요. 아, 찾았어요. 세 곡 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하의 노래부터 함께 할게요. 우리 정희님께서 오늘 휴무셨대요. 그래서 시장도 갔다 오고 밥 먹고 좀 자다가 마트도 다녀오고 오늘 아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오셨다고 하네요. 예, 정희님 원래 집에서 쉬는 날이면 할 거 없는 것 같은데도 의외로 그냥 좀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의외로 좀 그렇지 않나요? 괜히 바빠지는 것 같고 할 게 막 눈에 보이는 것 같고 평소에는 잘 안 보이다가도 쉬는 날만 되면 꼭 그런 것 같아요. 송하의 음성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우리 동망님께서 야간 근무 운전 중이에요. 운전하면서 들을게요 라고 다녀가셨어요. 제가 노래를 우리 이니님 시간에 나간 노래라서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없는데 아마 운전 중이라서 수정하기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일단 두 곡 준비해 놓고 있어요. 이클립스의 소나기 그리고 나몰라 패밀리의 너만 원해 라는 곡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두 곡 함께 할게요.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한우로수 24 나니엘 가요 비타민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 신청란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 전부

행복하죠 일님 반갑습니다. 김정국의 제자리 걸음, 버즈의 겁쟁이, 별의 플라이어게 세 곡 담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나온 가수들 곡으로 쭉 천곡 가볼게요. 오늘도 달려보아요. 그럴까요?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김정국의 노래 제자리 걸음이라는 곡부터 함께 들어볼까요? 계속해서 리체리님도 등장해야 되고 우리 해야 될 것도 있죠. 그것도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우리 신나게 달려볼까요?

예. 신청년에 우리 철님 다녀가셨어요. 나월의 바람 기억 쿨의 너의 집 앞에서 조성모의 투에븐 주셨죠?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예, 신청단에 우리 체리님 다녀가셨어요.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토이의 좋은 사람, 엔알제 티파니에서 아침을, 브로의 그런 남자. 예,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좋은 시간 되세요.

이니님, 찰님, 꼬미남님, 꼬맹이쩡이님, 치리님 선물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도 하늘호수와 함께하면서 기분 좋으셨나요? 이제 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루의 까만 안경, 이재훈의 사랑합니다. 이상우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함께하겠습니다.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시간,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그리고 많이 웃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우로 시작기 나니였습니다. 쇼통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하늘우스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밤사이 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6월 26일 금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다시 30도 안팎의 낮 더위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오늘의 서울의 한낮의 기온이 29도로 어제보다 5도 높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다소 덥겠는데요. 동풍이 불어오는 동해안은 25도 아래에서 선선하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소나기 구름이 자주 발달하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강원과 경북에서 5mm 미만 내리겠고요. 오후에도 또 한 차례 강원과 충북, 영남 내륙에 5에서 20mm가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체로 맑겠지만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는 곳은 구름이 많이 지나가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에는 안개가 다소 끼겠습니다. 현재 시각 서울 17.4도, 부산 20.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 서울과 대구 29도, 광주 30도까지 오르면서 자외선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동해와 남해, 제주 먼바다의 물결이 최고 3.5m로 높게 있겠고요. 이들 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이 밀려 들어와 접근을 자제해야겠습니다. 주말 동안 전국적으로 날이 맑은 가운데 서울 최고 32도 보이겠고요. 일요일에는 일부 지역이 33도까지도 치솟아 덥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좋은 음악 전해주신 우리 스타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늘호수 방송은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채워져 방송이 됩니다.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인라이브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로그인하신 후에 왼쪽 메뉴에서 랭킹 누르고 목록의 실시간 선택하면 1위에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이 있습니다. 채팅 누르고 대화방으로 오시면 화면 오른편에 녹색 연필 보이는데요. 연필 버튼 눌러서 신청곡 사연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가요로 간단한 사연과 함께 주시면 되고요. 다만 트로트나 경음악, 팝송, 랩 위주의 힙합, 가사 전체가 영어인 곡은 신청을 하셔도 선곡이 안됩니다. 같은 가수의 노래도 두 곡 이상 선곡 안되고요. 바로 전 시간에 방송된 곡도 중복해서 보내드리고 있지 않으니 다양한 가수의 곡으로 넉넉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곡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사연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신청곡만, 신청곡 선곡이 어려우시면 사연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대화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PC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라이브 홈페이지, 모바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라이브 어플 통해서 실시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

있습니다. 여기는 인터넷 FM 라디오의 중심 한우로수 방송국이고요. 저는 좋은 아침인 가요의 터보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와우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이성철에 듣고 있나요? 드래곤플라이의 사진 정철의 마이 러브 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터보님. 6월의 마지막 불금이에요. 뭘 해야 잘 보냈다고 소문이 날까요? 갑자기 맛있는 불짬뽕이 생각이 나네요. 맛있는 음식 먹으며 보내야겠어요. 오늘은 너다 짬뽕아. 좋은 주말 보내고 다음 주에 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맨 처음 으로 와우님이 다녀가 주셨네요. 벌써 6월의 마지막 금요일이라니 시간이 참 빠르죠. 뭘 해야지 잘 보냈다고 소문이 날까 하셨는데 고창화 계획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맛있는 음식 하나 제대로 즐기는 것도 충분히 잘 보낸 하루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불짬뽕이 간절한 날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마음껏 먹고 먹는 음식이 또 맛있잖아요. 뜨끈한 한 그릇으로 한 주의 피로도 시원하게 날려버리시고 주말까지 든든하고 기분 좋게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인사도 미리 남겨주셨네요. 저도 좋은 마음으로 잘 보내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13화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조선 힙합의 지드래곤의 좋아요를 받았어. GD의 무제, 아이콘, 이별길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버님. 한 주가 참 빠릅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한 주 또 잘 버텨냈다 하는 안도감이 드는 날입니다. 어제 저녁에 마라탕에 소주 먹어서 속이 좀 아플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속은 안 아프네요. 오늘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네, 정말 한 주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아요. 금요일 되면 그래도 이번 주 잘 버텨냈구나 하는 안도감이 먼저 드는 것 같긴 합니다. 그 마음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젯밤에 한잔하셨다고 하셨는데 아침에 속 괜찮으시다고 하니 다행이에요. 괜히 걱정했던 것보다 몸이 잘 버텨줄 때가 있죠. 그래도 오늘은 속 편한 음식 챙겨 드시면서 한주의 피로를 조금씩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말과 휴일 잘 보내시고 다음주 월요일 건강히 다시 뵙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

구름이 썬데이님 다녀가 주셨어요. 김혜림의 디디디 미나 전화받아 NRG 통화 중 청해 주셨네요. 오늘은 제목만 봐도 피식 웃음이 나는 재밌는 선곡을 준비를 해 주셨는데 전화받아에서 통화 중까지 이어지는 흐름도 재밌고요. 그래도 남겨주신 한마디 일하기 싫어요 라는 말에 많은 분들이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을까 싶어요. 금요일 아침이라 마음은 벌써 주말로 달려가고 있겠지만 오늘 하루만 좀 더 힘내면 기다리던 휴직이 찾아오죠. 하기 싫은 일도 하나씩 차근차근 마무리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금요일 보내면 좋겠습니다. 청해주신 노래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정인이 엄마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은 좋지 않네요. 날씨는 좋은 듯 하나 저는 몸살이 났어요. 오늘 아들이랑 오후에 나갔다 와야 되는데 피로 누적에 힘이 없고 기운도 없어요. 근데 제 시간에 일어나 씻고 아들 밥은 좋네요. 아파도 아들은 챙겨야 되고 대단한 엄마. 누가 대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사실. 남편이 있어도 비슷해요. 제가 거진 다 하고 있으니까요. 힘들어도 아파도 남편한테 아들 맡기면 잘 못해서 시키면 저만 스트레스 쌓여 있으니 있으나 마나. 오늘은 집안일 대충하고 나갔다

하고 아들과 놀아야겠어요. 낮잠도 못 잘 듯이요. 아들 낮잠 시간에 자주 깨서 하늘호수와 함께 힘내봅니다. 아자아자, 엄마는 강하다. 네, 잭스키스의 아프지 마요, KCM의 엄마라고 적어주셨는데 아마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 노래 아닐까 싶어서 그 노래로 준비를 했고요. 김필의 난 너를까지 보내드립니다. 몸이 아픈 날에도 가장 먼저 아이부터 챙기게 되는 게 부모 마음이죠. 그래서 엄마라는 자리가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뭐 하지만 늘 강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집안일 좀 미뤄도 괜찮습니다. 오늘 꼭 해야 되는 일만 하고 틈이 생기면 몸을 쉬게 해주는 것도 필요한 하루일 것 같네요. 그래야지 또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도 조금 더 편안해질 거니까요. 오늘은 하늘호수와 함께하면서 조금이나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살도 빨리 지나가길 바라고요. 신청한 노래 들려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세요.

철없던 어린 시절 그땐 몰랐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큰 눈물이었는지.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끝없이 아낌없는 그 사랑을.